0: 처음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전 세계에서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게
1: 据老师介绍